존영 피처링 선희의 함께 부른 매일 주와 함께 닉네임 마음먹기 나름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닉네임 피스님 청하신 곡 최영택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준비했고요. 오늘이 뮤지컬 찬양팀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우리 비공개님 신청곡 크룩스의 오 마이 갓 이어집니다. 스티븐님 신청곡 장하니 그래도 은혜였습니다. 이 곡도 나누

플레이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방금 전해드렸고요. 스티브님 신청곡 장하니의 그래도 은혜였습니다. 비공개님 청하신 크룩스의 오 마이 갓,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피스님 청하신 최영택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까지 5곡 전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지하철 기관사의 안내방송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는 승객들에게 기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도 좋지만 저는 한강 양 끝을 따라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을 보고는 합니다.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차에서 빛나는 불빛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고 있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 빛나고 있는 차량들의 불빛처럼 언제 어디서나 늘 반짝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기관사의 말처럼 운전자들은 정작 자신의 불빛을 보지 못하고 분주하게 달릴 뿐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면 그 작은 불빛이 모여 아름다운 풍경을 이룹니다.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살면서 정작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모습만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내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빛이 돼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오늘도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짝이는 존재입니다.

곡들이었습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면 정작 나, 내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모습만 보면서 예, 때로는 뭐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반짝이는 존재라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끝곡은 스마일 50님께서 청하신 곡이에요. 디아코니아 길이 되신 예수 오직 예수 접속곡인데요. 이 곡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Singing Ants 예수 내 인생의 횡재 방금 들었고요. 위러브의 작은 불꽃 하나가 샬롬 노래 선교단 이 작은 나의 빛 그리고 메리 제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류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까지 다섯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당신의 빛은 아름답습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을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이즈음 포도가 익어 수확하는 계절에는 말씀이 더 분명하게 또 향기롭게 다가옵니다. 여름 내 태양이 그토록 뜨거웠던 건 이렇게 짙은 보랏빛으로 포도 열매를 연글게 하려고 그랬던 걸까, 농부의 마음으로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땀 흘리며 수고한 그 손길에 감사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마을 많은 것들이 열매 맺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포도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의 애씀, 노력 이런 것들도 귀한 열매로 거둘 수 있는 가을이길 원합니다. 첫 곡으로 이무하의 포도나무 전해드렸어요.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곡이 먼저 떠오르곤 하는데 사실 다른 포도나무라는 곡이 있거든요. 여러분 귀엔 좀 새롭게 들릴 수 있는 두 곡으로 고민을 하다가 익숙한 곡을 먼저 들려드렸는데요. 방송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제가 고민한 그 곡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 할 거고요. 수화사랑 윤하은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혁진이 부릅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이유미가 부른 곡이었고요. 멋진 여자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청하셨어요. 이 곡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안성진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김승희 조주영이 함께한 곡이었고요. 싱싱 달리자님께서 찬양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유리상자 이세준이 부르는 감사함으로

이세준이 부른 감사함으로 이어서 초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었는데요. 이 곡은 옥토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이 곡을 신청곡으로 적으신 분은 2262번님이세요. 남궁송옥이 부릅니다.

김도현이 부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였고요. 임진영 님께서 주의 손이 듣고 싶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잔치공동체 앨범에 있는 주의 손이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웅재 목사가 불렀고요. 1부 끝곡은 너를 사랑한다 어누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T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풀과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9월 둘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모른 채로 내 앞에 닥친 일에 급급했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몸짓보다 세상을 향한 몸짓에 익숙했던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사람들이 보는 것에 눈독을 들이고 사람들이 듣는 것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냄새에 이끌려 따라갔던 우리 앞에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나 빛나는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바람이 계절을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불어오듯 성령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보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곳, 줄이고 상한 영혼이 있는 곳, 자유를 부르짖는

곳에 함께 계셨던 주님. 지금 작은 예수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들고 훌쩍 떠난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소서. 서늘한 바람으로 그 땀을 닦아주소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이루며 보이지 않는 증거를 얻게 하소서. 9월도 어느덧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짧은 시간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가을이 오고 겨울이 닥칠 때 수고한 열매로 잘했다 칭찬받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기도에 이어서 주기도문은 빛과 소금 앨범에서 들었고요. 오은이 부른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까지 함께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예소랑지기님께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 이재훈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달콤한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오묘하신 은혜를 전하고 싶어요. 스티브님이 신청하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더 크로스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여정을 허유미님이 신청하셨는데 워낙 김관호의 여정도 한나형의 여정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제가 또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김관호의 여정 들려드릴게요.

허유미님과 함께 김관호의 여정 들었습니다. 같은 제목의 다른 곡들이 있어서 예, 이럴 땐 좀 고민이 됩니다. 서미아님, 산책 중에 밤도 죽고요. 당향로와 함께하니까 참 감사. 감사라고 쓰지 않으셨어요. 감샤.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자꾸 나오는데 제목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런 곡인데 가능하면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정말 감사를 강조해서 감수아 이렇게 적으셨는데 아 이거 뭔지 알겠어요. 감사송이라는 곡이거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렇게 예, 흐르는 가사의 곡 백화슬기 백화현기가 함께하는 감사송을 서미아님께 들려드립니다.

이 곡 맞죠? 감사송 백화슬기 백화연기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이어서 제가 오늘 방송 시작에 말씀드린 그 고민했던 곡 이무하의 포도나무와 함께 고민했던 곡이 이 곡이었어요. 포도나무 허니팟 어바날로그와 함께한 곡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아이디를 쓰시는데요. 결혼 31년 만에 남편에게 제사상은 이제 준비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권사 직분 받고 제일 먼저 실천한 일이에요. 오직 예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주님이 가신 길 따라 실천합니다. 아,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하셨을까? 또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저희에게 보내신 글은 단 세 줄이지만 3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보이는 듯합니다. 가족의 반응도 궁금하긴 한데요. 담대함으로 얘기하셨으니 제사는 끊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송정미의 예수 신청하셨거든요. 함께 들을까요?

안녕하세요. 님과 함께 송정미 예수 들었고요. 축복의 사람 말씀하시면까지 함께 했습니다. 사랑님께서 아미가 부르는 터치 신청하셨어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아미가 부르는 터치였고요. 오늘 끝곡 김은진의 목소리로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립니다. 주신 말씀으로 더 풍성한 주일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만 해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지지 의사표시 하나가 누군가에는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마야 안젤루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랍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1892년에 우리나라에 온 밀러 목사가 작사했습니다. 이 찬송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내일 일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들의 꽃들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굳건한 믿음이 이 찬송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랍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요즘 산책이나 걷기 운동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뇌과학자들이 추천하는 걸으면서 뇌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 비법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100에서 70 빼보거나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떠올리거나 예를 드는 겁니다. 또는 동물 이름을 하나씩 말해보는 겁니다. 몸은 걷고 머리는 생각하는 이른바 이중과제 운동인 셈이죠. 주의력과 기억력, 언어능력까지 함께 자극할 수 있다고 하니 익숙한 산책길이 작은 두뇌의 훈련장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너무 몰입하면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평하고 안전한 길에서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걷는 길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머리도 그냥 쌩쌩하게 리프레쉬 한번 어떨까요? 주일 교회 가는 길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 첫 곡 강명식 주님과 함께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주일 교회 가셨나요? 네, 아시죠? 뭐요? 아유, 물론 어떻게 레인보우 앱 깔아드리고 조이포유라는 방송이 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누구한테, 옆에 계신 분, 같은 중등부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 주방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가대원들, 목사님께도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큰 힘이 됩니다. 큰, 우리가 그냥 조이포유, 예, 전도사가 됩시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준반웅 최권사님은요, 쌍문동에 우리 교회 25명, 30명 정도 성도들이 매주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는 사모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맛있는 점심을 함께 나눕니다. 10에서 15만 원의 알뜰한 식비로 발품, 손품을 다해 차려주신 음식은 어느 호텔 뷔페가 부럽지 않을 만큼. 이야, 대단. 근데 확실히, 예, 사람이 많지 않은 교회가 점심은 풍성해요.

저희 청년부 청년들과 초등부 4학년 친구 한 명이 어묵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어묵, 아, 어묵을 이게 진짜 언젠간 딱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딱 들어올 때 드리는 거라, 아니면, 그 살 수 있는 데를 알려드려요. 아무튼 꿈 있는 교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한 교회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신가요? 네, 더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조이포유를 다 같이 틀어야 된다고 전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남궁성옥 내 삶의 이유라, 김대환 은혜 아니면 지선 충만 트루바입니다. 그래도까지 듣고 올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네, 주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춘수님은 성경 퀴즈 그때 잘 하셨나요, 주일날? 예, 아이고, 참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아들도 잘 지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길 바랍니다. 자, 크룩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호산나 메들리가 되어 있고요. 라스트의 원더풀 피스, 나무엔 살아라, 살아내라, 소리 보기 예수의 마음까지 듣고 올게요.

네, 주일 1부는 연주곡 보내드리죠. 오늘은 제프 닐슨의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프 닐슨은 아주 미국의 유명한 CCM 연주자이고 편곡자인데 한국의 음반에도 한때 참여를 했었죠. 아마 그러면서 이 야곱의 축복을 만나게 된것 같아요. 제프 닐슨의 발음의 눈에 제프 닐슨의 네, 무리한 방송이죠. 야곱의 축복 연주 함께 들을 테니까 여러분은 노래 크게 해주세요.

야곱의 축복, 제프 닐슨의 연주였습니다. 주님 무엇하라 말할까요? 아가포의 찬양이 1부 끝곡입니다. 2부로 함께 가시죠.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0: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식후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사명 임바울의 찬양으로 2부 시작됐습니다. 어서 달려와 주세요. 최 여사님이 아멘 아멘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 왠지 슬프다고 하셔서 아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군요. 예, 그게 언제 요즘 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렇게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 주식 투자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투자를 투기하듯이 하면 나쁜 겁니다. 결과를 알면서 하는 게 투기라고 하네요. 갑자기 헷갈렸는데, 전문가가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욕심이 확 들어올 때요. 예.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살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아이고 예, 토닥토닥입니다. 네, 소리엘의 예,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영한 오은이죠. 밀러의 찬송가 찬미 키즈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곡 더 갈게요. 나는 알아요. 샬롬 노래 선교단입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계신 분들 아까 말 부탁드린 대로 네, 옆에 분에게 네, 마음을 다해서 주의포위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로즈가든님이요, 질문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이은수 목사님과 전혜영 사모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이은수 목사님 바로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의 작곡자죠. 네, 제 아내랑 복음성가대회 같은 6회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제 아내가 저랑 만나면서 우리 넷이 이렇게 앨범을 만들기도 했죠. 전혜영 사모는 바로 안성진, 진디와 함께 듀엣으로 이렇게 대회를 나갔고 이은수 목사님 또 형제들이랑 나가서 서로서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저만 대회 출신이 아닙니다. 이은수 목사님과 전혜영 사모님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기독교 쪽에 방송국에 근무하던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사로 아주 잘 활동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복지사업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잘 복지사업에 그 근무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요. 제가 가게에서 만나게 되면 안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주 소원 캠퍼스 워십이죠. 아름다우신 그리고 오세광과 저의 목소리 최인혁이죠. 네,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요.

이거 같대? 주일엔 흘러간 찬양들, 예전의 곡들을 많이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이 찬양 참 많이 듣고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향기로운 나무의 목소리를 준비했고요. 여러분 무지개 찾지 말고 주님만 찾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해 주세요.

여러분들 질 수 없죠? 질 수 없죠? 야 여기 야, 이 사람들보다 크게 할 수 있죠? 크게 할 수 있죠? 1, 2, 1, 2. 제일 큽니다.

네, 이 곡에 때 이어서 피아워십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끝곡 부흥 2000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주일 오후도 행복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0: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5도겠지만 그곳은 분명 서로 다른 시간의 축이 만드는 타임캡슐 같은 공간이 있다. 물리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진다. 물리학자 이기진의 에세이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오래된 물건을 단순한 물건 자체로 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 서로 다른 시간 여행의 축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공간이야말로 곧 벼룩시장이 아닌가.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 정도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농사를 짓는 지인이 SNS에 올린 사진에서 요즘 논의 풍경을 봤어요. 벼의 아랫부분은 아직 파란데 이삭을 품은 윗부분은 노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었는데요. 북미 원주민 이로코이족에게 이런 기도문이 전해 내려온다고 해요. 밤과 낮을 쉬지 않고 항해하는 어머니 지구에게 다른 별에는 없는 온갖 걸음을 지닌 부드러움을 지닌 흙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흙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는 표현이 마음에 깊이 전해져 옵니다.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흙, 씨앗을 받아 생명을 키워내는 흙, 너무 당연해서 고마운 줄도 몰랐던 그 흙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인디언의 기도문은 이어집니다. 식물에게, 바람에게, 물에게, 해에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 하나하나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9월의 맑은 하늘 아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일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0: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 들으셨고요. 사랑은 영원하리 안산시립합창단의 연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최은옥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19세기 미국 흑인 영가로 예레미야 8장 22절에 길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를 바탕으로 만든 곡 어밤 인 길앗, 길앗에 유향이 있나니, 노르웨이 가수 이다 마리아의 노래로 준비했어요. 가사 소개해드리죠. 길르앗에 유향이 있나니 상처받은 자를 온전케 하네. 길르앗에 유향이 있나니 죄로 병든 영혼을 고치시네. 때로 낙심하여 내 수고가 헛되다 여겨질지라도 성령님 다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네. 영적 치유를 노래한 찬양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독일 작곡가 요한 크리거의 곡 Now Thank We All Our God, 다 감사드리세, 런던 필하모닉 콰이어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웨일즈 민요 밤이 지나도록 아르히더 노스 선율에 영국 감리교회 프레드 그린 목사가 쓴 찬송시를 붙인 For the Fruit of this Creation, 창조의 열매를 주시니,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창조의 열매를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세. 모든 민족의 이 선물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세. 밭가리와 뿌림의 거둠을, 우리가 잠든 사이 자라난 생명을, 땅의 품에 지켜진 내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감사하세. OCP 세션 콰이어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다 마리아의 찬양으로 어밤 인 길리앗, 길리앗의 유향이 있나니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다 감사드리세, 런던 필하모닉 콰이어의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OCP 세션 콰이어의 연주로 창조의 열매를

주시니 For the Fruit of This Creation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선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움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적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65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손경민곡 감사, 지선과 아이빅밴드의 찬양이었고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테너 황현안의 목소리로, 김기영곡 참 좋으신 주님, 소프라노 최정원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추옥님이 보내주신 주 없이 살 수 없네, 비앤브릿지의 찬양 들려드리고요. 송미영 집사님이 보내주신 Same Will Worship의 이것이 예배라, 신혜숙님이 보내주신 주디 콜린스의 턴턴턴 들려드려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로코이족의 기도문은 자연을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어머니 지구, 할아버지 우주, 형제 자매인 야생동물들. 자연을 지배하거나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으로 본 건데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기후재앙이 현실이 된 세상에서 네팔과 티베트의 홍수, 극한의 폭염, 자연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걸 몸으로 느끼는 시대입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인디언의 기도와 성경 말씀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공동체의 한 지체라는 거죠. 주일을 맞아 어머니 지구와 모든 피조물을 함께 돌보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주일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지금 자연인
1: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 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

말씀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복음을 전하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고 계신 네 분의 특별한 목회자를 모시고 함께하는 특집, 부르심 특집 2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은 왠지 그 험난하고 힘들기만 한 그런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것 같은데, 세 분 목사님들이 걸어오신 길 고백하면서 힘든 길만은 아니었구나 고백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1: 전 가덕교회 가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광야 생활과 똑같더라고요. 광야는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광야를 바꾸고 걸어가는 길이더라고요. 아마 광야 역사상 그런 경험을 광야는 처음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곳이

0: 했는데 그 광야를 온풍기를 틀고 냉풍기를 틀고 온수가 나오고 그런 데를 만들어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아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가는 곳 그 광야를 가장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가득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못 갔으면 그런 풍성함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을 텐데 가득교회를 섬기면서 아 이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 이런 길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걸 알았죠.
1: 네. 네. 아, 물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일치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진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세워 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 어려웠지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2: 환경운동을 하고 농업을 한다는 것이 부담이 가죠. 힘이 들죠. 그런데 재미있어요.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목사님 힘들겠다 그러는데 나는 좋아서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좋으니까 기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3: 말에 힘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 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4: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힐끗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니까 네. 고노 목사님 계속 계속 끄덕여 주셔서 오늘 목사님들과 함께 제 2탄으로 나눌 네, 주제가요. 네, 네. 왜 이 길이었을까? 거든요. 네. 그래서 알 수 없는 길에도 뜻이 있던가요?
5: 알 수 없는 길.
4: 네, 알 수 없는 길에도 뜻이 목사님 있을까요?
6: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러나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길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깨달았던 것들을 세 분 목사님 통해서 정말 내가 깨달은 게 맞나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3: 네. 자, 진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로 먼저 들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이성수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0: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의 단점은 길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뒤를 따라갔을 뿐이지 본인이 길을 알고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고3쯤 되었을 때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내 믿음이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학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모태신앙의 단점이 뭐냐면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방학이 돼서 친구들 집에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집에 없더라고요. 다 그렇죠. 자체 수련회라고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이제 친구들을 만나려고 잠깐 갔죠. 그 수련회를 참석한 게 아니라 친구들을 보려고 잠깐 갔었어요. 가니까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반별로 방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 식사하기 전 기도회를 하고 식사로 가는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식사기도 하자 했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기도였거든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끝이었어요. 그랬는데 식사기도 하자고 눈을 감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식사기도에 하나님 만난 게 제가 눈을 감았는데 이 온 구멍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새벽 2시에 그 방에 저 혼자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난리가 났으니까 친구들이 저를 두고 이제 갔는데 그 이후에 제가 바뀐 게 있었는데 제가 제일 재미없는 책이 성경책이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똑같은 얘기하시고 똑같은 일 반복하시고 설교 시간에 찬송 펴보고 있고 찬송 부르는 시간에 뭐 흥금 동경 굴리고 있고 늘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하나가 바뀌었는데 성경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성경책을 펴서 읽기만 했는데 나중에 알았죠.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래서 그 여름 방학 내내 성경만 봤어요. 그랬더니

0: 집사님 한 분이 그래 성수야 그 성경 공부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서를 하나 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 고신대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과였거든요. 제 원래 꿈이 뭐냐면 그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 성수 그래 의대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신학과를 간다 그랬더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군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긴 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좀 어이가 없었었나 봐요. 교회도 안 나오던 놈이 갑자기 신학과를 간다 그러니까 원서를 들고 학교를 가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첫 마디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3 내내 교회를 간걸본 적이 없는데 전그 신학과를 목사가 되는지를 모르고 갔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저한테 목사가 되는 길이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2학년 진급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폐결핵 말기셨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안 된다. 이제 산모와 아이가 같이 죽을 거다. 저희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소원이 그거였대요. 여보, 나 교회 가고 싶어. 저희 아버님이 핍박이 되게 심하셨거든요. 마지막 부인 소원이 교회 가고 싶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저희 모교회가 그 마룻바닥 교회였는데 한겨울에 부흥회를 할 때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뜨겁더래요. 그 마룻바닥 교회가 뜨거울 리가 없죠. 어머니는 이게 왜 뜨겁지? 그러고 이제 옮겨 다니셨대요. 3일을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갔는데 그 폐결핵 말기가 나으신 거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죽을 뻔한 아이를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운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미리 하면 부담될까봐 이제 언제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얘가 고3이 되면 얘기를 해야지 그랬는데 고3이 되니까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못했는데 얘가 신학교를 가겠다 하더래요.
1: 신기하다.
0: 이건 분명히 이건 뭐 잘못된 거다. 얘가 그럴 리가 없다. 그랬는데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2학년 진급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뭐 소름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죠. 사실은 저희 교회 모교회 제 동기가 40명이거든요. 40명 중에 유일하게 목사가 안 돼야 될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교회에서도 저 모교회 출신 사역자들을 불러서 설교했는데 저는 모교회에서 설교할 때 설교 내용과 상관없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교인들은 그게 놀라운 은혜고 기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에 맛을 봤어요. 사명을 받고 사명의 부르심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말씀의 맛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맛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제가 가득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말씀의 맛을 본 거죠.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그
1: 그렇지.
0: 말씀이라는 맛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가지고 싶은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는 걸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득교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발견했던 게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이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었어요. 그게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말씀의 맛을 보게 되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걸 깨닫고 따라가게 된게 제가 이 가득교회 사역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전 기대합니다.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신 그 말씀의 사역 때문에 가득교회를 섬기면서 가졌던 마음은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었어요.
1: 아멘.
0: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교회가 크고 아름답다는 걸 알기 시작했으니까 돌아서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1: 아멘.
0: 자, 기도하겠습니다.
1: 주여.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의 아름다움, 가득교회를 사역하며 주셨던 그 말씀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며 불안함보다 기대감을 가지고 목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할렐루야.
2: 부임 이후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나주중부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왜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가야 하나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사실 첫날부터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러한 존재로 훈련시키신 후에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어떠한 감동을 주셨냐면, 정말 너희는 나의 손길이 담겨있는 교회이지 않니? 그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니? 라고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좀 풀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교회이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선언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는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나주정부교회는 사실 여기에 나올 만큼 뭐 특별한 사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은 교회이죠. 그런데 저희는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방향을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요, 저희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공동체로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저희의 예배에 은혜를 풍성히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작엔 반주자도 없었는데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찬양을 하는데 은혜를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찬양 인도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은혜롭게 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통하여서 이제 설교자로서 교인들한테 말씀을 잘 먹일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호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사실은 교단이 달라서 만나기 어려운 분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교단이 다른 설교학 교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수도권이 아니라 전남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서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만남의 계기를 통하여서 말씀이 교인들에게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로 교인들이 위로받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영혼이 바뀌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져가셨고, 그렇게 예배 공동체로 어느 정도 세워지니까 이제 두 번째 사명을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하고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넘어서 서로 교제 나누고 그리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배 말고는 교회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도회도 생기고 소그룹 셀 모임도 하면서 서로 하나님과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이제 같은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돌보는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부의 돌봄과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시선을 외부로 하나님께서 돌리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천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이웃들에게 참 따뜻하다, 당신들 응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비약적인 부흥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특별한 사역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특별하게 갖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왕자의 소설에서 보듯이 그 어린 왕자가 그 장미꽃 한 송이를 그 수많은 5천 송이 장미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0: 자기가 정말 물 주고 사랑해서 정말 아꼈던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계시구나,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고 또 은혜 주시면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가 정말 외적인 부분에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내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의 손길을 맛보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여전히 그 손길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면서 또 우리의 부르심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믿음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 말고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아버님은 기대하고 있던 막내 아들이 무당이 되는 것처럼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셨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는데 죄라는 것이 관계의 단절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단절이 죄인데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이냐? 회복이 아니냐? 그런데 내 설교와 내 가르침 가운데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설교는 반쪽 복음이 아닌가? 그때부터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고민은 아주 오랫동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생물도 창조하셨다. 그 음성은요, 제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 미생물이야. 이 어그러지고 오염된 자연을 회복하는 대안이 미생물에 있을 수 있어. 제가 어릴 때요, 동네 놀이터가 동네 뒤에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공동묘지가 천주교 공동묘지였는데요, 거기 올라가면 한쪽에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요, 내일은 네 차례니 사람아 생각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 작용하는 것이 미생물이지. 그래, 이 미생물에 이 자연 회복의 키가 있어. 그리고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셔서 온 세상에 이 환경 목회, 환경 선교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을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 받은 장소인

0: 다메섹에 돌아와서 자신을 재점검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비전을 자기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아마도 추정해 볼 때는 사도들에게 지나간 자신의 잘못을 용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다니면서 사명적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먼저 아라비아로 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리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인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우리 가정이 개척한 지 올해가 만 25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어려움도 많았겠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공황장애가 와서 한 3년 동안 참 힘들었던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나에게는 바로 아라비아 사막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그 3년의 기간 동안 깊은 연구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제가 EM 원액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저는 나눔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눔, 이 나눔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실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로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많은 달란트를 주님과 복음과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나눌 수 있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길을 걸을 때는 막상 이 길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 그 짧은 시간에도 목사님들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길 밖에도 길이 있고, 또 그 길을 내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그 하나님이 그 부르시려고 작정하시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저도
1: 끈질기세요.
2: 예?
1: 끈질기세요.
2: 아, 그렇죠. 그러니까 끈질기니까 막고 가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음악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막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고, 방송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그때는 몰라도 가면, 가고 뒤돌아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걸 이제 보게 돼요.
3: 맞아요. 저도 와우 CCM 이런 방송 진행을 하면서 저희 남편을 만나서 지금 또 아이를 이렇게 낳고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2: 네. 아들 만세.
1: 사연이야, 그것도.
4: 네. 저는 그냥 이 울포원 이곳에 그냥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우주 대스타 이창호.
5: 저 또한 프리랜서로서 이렇게 부정적인 일도 없고, 방송이 너무 없을 때 하나님 제발 일하게 해주세요, 방송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창호 씨가 맞아요, 너 하나님 믿지? 알았어? 하더니 그 다음부터 울포원에 합류하게 되었거든요.
4: 그 이후로
5: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째인지. 맞아.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정말 너무 재밌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4: 네.
5: 그러니까

0: 걸어갈 때 모르는데요. 걷다가 이렇게 뒤를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은 인생이 맞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주님의 때와 타이밍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목사님.
1: 맞아요. 그 성경도 그렇고 오늘 목사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밍인데 은혜를 베푸신 게 타이밍인데 사실은 타이밍이 타임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거대한 구속사, 일반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거대하게도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 인생으로 걸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는 게 타이밍인데 많은 경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때 안 된다 하시고.
2: 아, 맞아.
1: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완전히 놓는 그 순간에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이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간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저 오늘 그거 정말 너무 느꼈고 또 토크 통해서 많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길을 걷다 보면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뭔가를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죠. 네.
2: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3: 하나님의 도우심의 신비를 예외 없이 누리기 위해 드리는 질문
2: 다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4: 맞아
0: 화 그러니까 은근히
2: 아니 오늘 뭘 하고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0: 네
3: 죄송해요. 목을 못 풀어가지고 나중에 가면 달걀 줍니다.
5: 미생물이 다 치워요.
3: 네. 미생물이. 네.
5: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 또 이 길에 관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도훈 목사님께서는 권오 목사님 통해서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 만남과 역사가 있었는지 두 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저희 이제 교단 박사원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라도 지역에 이제 40대 젊은 목회자 이제 10명이 모여서 이제 그 박사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40대 젊은 목사들이다 보니까 설교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교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고 네, 권오 목사님이 오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남이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로 권오 교수님 만나고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교인들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얼굴빛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더 정확한 건 뭐냐면 네.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 너무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서슴없이 하셨는데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지셨네. 그러니까 뭐 제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그런 반응을 주시면서 이제 됐는데 그 계기가 이제 권오 목사님 만나고 아 제가 이제 좀 제 설교를 돌아보면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아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말씀이 좋다라고 여겨지게 되어서 그렇게 좀 좋은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3: 또 절대 목사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목사 된다는 산 증인 이성수 목사님 아니 대체 어떠셨길래 근데 목사님 그 설교의 은혜가 목사님께 있는 것 같은데요.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에 은혜 받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이 길이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맞구나라는 걸 느낄 때 언제 가장 그렇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7: 시골 교회나 목회자가 한 명 있는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7: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10번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목회를 하면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그 가르치던 교수님 하신 말씀이 그때 기억이 났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 설교하려고

0: 알고 설명 말씀을 보지 말아라. 근데 부교육 짤 때는 안 됐거든요. 네. 부교육 짤 때는 바쁘니까 그 설교 한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게 됐지. 그랬는데 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다. 이걸 그렇게 설교해서는 계속 이게 저 힘들잖아요. 네. 이번 설교 다음 설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팍팍 끌어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인풋이 많고 아웃풋이 적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새벽 기도회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정하자. 그러면 일주일에 7번 인풋이 되고 그 새벽 기도 내용 중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하면 그 나오는 거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그 오전 예배 설교 한 것을 가지고 워크샵을 했거든요. 그리고 수요일은 시편 자문 전도서를 돌아가면서 했으니까 실제 10번 했지만 설교 준비는 새벽 기도에만 한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만 쭉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내용 중에 하루 이틀 걸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한 거죠.
1: 지혜로우시다.
0: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그냥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말씀을 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게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좀 없어질 수 있더라고요.
1: 아 좋다.
0: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아 할렐루야.
2: 저는 이 위생물 제가 또 이제 배양하는 과를 나와서 제 궁금이 이제 질문을 준비하면서 미생물이라는 게 좀 하나님의 역사랑 비슷한 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가 오밀조밀하게 일어나서 딱 어떤 기적이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3: 깊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존재하는. 깊다.
2: 그러니까.
3: 그러니까.
2: 깊어. 그래서 목사님께 이 흙과 미생물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아라비아를 주신다고 하신 전규택 목사님. 아라비아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키셨는지 그리고 목회와 환경운동과 농사와 연구와 닭과 뭐 있었지? 아까 청국장, 된장고, 청국장 너무 많은 일들이 정말 많은데 버겁진 않으신지 어떻게 그걸 다 해내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환경이나 농사는요 자연은요 속성이라는 게 없어요. 뚜벅뚜벅 기다려야 되고 시편 37편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전부다는 기다림이고 인내하고 뚜벅뚜벅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은퇴하면 있잖아요. 세 가지를 제가 사표를 쓸 건데 담임 목사 사표를 쓰고 두 번째는 사찰 목사 사표를 쓰고 예. 세 번째 아마 선교사로 파송되는 날이 그날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대단한 분인데 나한테 능력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시키실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쓰시니까 제가 꾸준히 성실하게 뚜벅뚜벅 나아가는 길이 참 중요하다. 그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리고 달란트라는 것은 있잖아요.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나누지 않으면 한 달란트 그대로 있는데 나누면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를 남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남길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죽는 게 순교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예. 네. 좋다.
5: 뚜벅뚜벅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어떻게 걷고 계신지에 대한 고백이었는데요. 아,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보시면서 많은 도전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분 목사님께 대본에는 없는 깜짝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돌발 질문인데요. 돌발 질문. 오늘은 어떤 분께 전해 주실까요? 자, 조현출님. 와.
3: 깜짝 질문. 네. 모르셨죠? 깜짝 질문. 새로 생겼어요.
5: 긴장되시나요?
3: 네. 새로운 코너입니다.
6: 저희도 몰라요. 깜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맡겨 주셨을 때 순종해야 한다고 하셨죠. 저도 바로 질문 드릴 테니까요.

0: 박사님들도 바로바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갑니다. 다시 예전 그 선택의 시점으로 가신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겠다 아니다?
1: 하겠다.
2: 하겠다.
1: 뭐?
3: 이동욱
2: 선생님. 이동욱 선생님. 아, 늦었어. 걸렸어, 지금. 아,
4: 네. 많이 늦으셨거든요.
2: 사모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야 되나?
5: 네. 눈물 때문에.
3: 네. 네. 자, 이유는 조금 이따 들어보고 또. 네.
0: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네. 가끔은 교회의 부흥을 쫓고 싶은 유혹이 있다, 없다?
1: 있다. 있다. 없다.
2: 오. 없다.
3: 달렸습니다. 네. 네.
0: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동안 울기도 많이 우셨을 건데요. 울면서 제일 많이 부른 찬양 한 소절 오. 같이 불러주세요, 목사님들.
2: 네. 시작!
1: 십자가 힘 수 있는 그 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그 찬송.
3: 어떻게 금방 나오실까요?
6: 저는 이제 네. 제가 그 찬송을 좋아했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3: 네.
6: 이게 부른 바다 나선이 몸이었네.
2: 아, 지난주에
6: 아, 그 찬송을 안 불렀어야 했는데.
2: 아, 아
3: 네.
6: 그래서 참.
3: 네.
6: 늘 부른 받아서 가는 게 쉽지 않은데.
2: 아,
6: 하여튼 찬송에 문제가 있었어요.
3: 네. 아까 이동 목사님께서 다시 그 선택의 지점으로 간다면 잠깐, 하겠다 네. 할 때 잠깐 고민하셨는데 주춤하셨어. 잠깐 주춤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7: 똑하다. 질문이. 아,
8: 물론 다시 가겠지만.
3: 네.
8: 그 저는 혼자면 갈 수 있겠는데 이제 가족이 흘리는 눈물도 있고 아픔이 있고 저는 뭐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면 되는데 가족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잠깐 고민했어요.
6: 저도 수정 하겠습니다.
7: 아니한테 물어보겠다.
9: 지혜로. 네. 네. 이목쌤 지혜로.
6: 사실 가족교회 갈 때도 저희 네. 아내 인연이 컸거든요.
3: 네. 네.
6: 여자분들이 지혜롭더라고요.
9: 그렇습니다. 네.
3: 그러면 계속해서 정규택 목사님이 아까 부흥의 유혹을 쫓고 싶지 않다. 근데 손을 드셨어요.
1: 그 본질을 쫓아가니까요.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더라고요. 참 중요한 제 나름대로 원리를 챙겼는데 사실 환경운동하는 교회가 교인이 그렇게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쫓아가니까 교인들이 나보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을 더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랑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아직까지 제가 이 교회에서 25년 더 개척해서 사역하면서 한 번도 총동원주일, 뭐 누구 초청주일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 지금 이 시대도 자꾸 교회가 그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시기가 우리가 본질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확신 때문에 저는 이쪽에 손을 들었어요.
3: 네.
6: 저도 이렇게 부흥을 돕는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가득교 사역을 하면서 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3: 네.
6: 저는 선교관을 이제 섬기면서 성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성사님들이 오시면 영향을 되게 교인들이 많이 받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요 패턴을 조금만 더 돌리면 좋겠다. 성교사님들이 계속 오셔서 계속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하나님이 제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도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요 성교관을 잘 돌려서 성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교인들이 더 많은 걸 경험하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걸 막으시는 게 그 성교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매형되시는 분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성교사님은 한국 선교사예요. 미국에서 파송해서 한국에 선교를 온. 지금 한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선교지예요, 지금.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 오셔서 살 집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 드는 생각이 이 선교관을 그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 선교관을 계속

0: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교인들 경험하게 해야 되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집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론적인 그 합리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충돌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냐면 이 집을 그 성도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 드리면 선교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실 분이 아니라 사실 분이니까. 근데 그 결정을 하고 지나고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잠깐 오셔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교제할 성도사님도 필요한데 같이 살면서 교인들과 교제할 성도사님도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는 마을이 됐던 이유가 이분 때문이었어요. 만약 이분이 안 오셨다면 마을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선교 게스트룸 사이를 했겠죠. 오셔서 머무시고 가시고 이런 그런데 살기 시작했던 분이 이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한 번도 그게 된 적도 없고 그렇게 갔다면 분명히 교회는 엉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흥을 쫓았다는 말은 네. 제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1: 아, 네. 그 있다라고 하셨지만 된 적은 없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0: 개명을 좀 했습니다. 네.
2: 아, 은혜롭습니다. 네.
1: 이도훈 목사님은 중간에서 굉장히 고민 빠지신.
3: 그러게요. 제가 아까 물론 그 이제 성도들이랑 함께 예배 드릴 때 이제 그런 마음을 함께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물론 이제 항상 작지만, 이제 섬기는 교회, 큰 교회의 마인드를 갖고 사실 다들 자랑스럽게 살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아, 여기서 몇 명이 더 오면 성가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거 예수님 양들이니까 예수님 알아서 하시라고 요즘은 사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양들 제가 위탁해서 치고 있으니까 예수님 책임지시라고 그러고 있는데 또 양이 많으면 또
4: 아니 목사님 변명 이건 변명이 아니라 왜 부흥이 왜 나쁘다고 생각을 하죠? 나는 부흥을 쫓는 걸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1: 영혼이 더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4: 그럼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부흥해야 합니다.
1: 근데 목사님들이 다른 쪽에 손을 드셨지만 사실
5: 똑같은 말을
1: 표현을 좀 달리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처럼 우리 이렇게 패널 분들이 막 흥분해서 얘기를 막 많이 하시는 경우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올포원 함께 하시면서 정말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다 바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오늘 나눈 시간들 어떠셨는지 좀 목사님들부터 좀 궁금합니다.
0: 그래도 방송 때문에 되게 좀 긴장했는데 그냥 얘기 나누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좋다. 이 시간에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근데 되게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이 중간에 쉬는 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없으셨어요. 서로 얘기를 하시느라고.
0: 우리 카톡방 만들기로 했어요. 우리 큰형님.
1: 그렇죠.
3: 네. 저도 사실 긴장해서 여기 처음 왔을 때 밥도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녹화 시작하니까 우리 동안 패널분들이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긴장한 게 다 사라지고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고요. 목사님들 설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뜨거워짐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6: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 두 분과 모든 패널들과 함께 나누면서 역시 나누면 더 커지는구나.
1: 그 진리.
6: 그걸 내가 배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밥도 사고.
4: 이야. 우리 진짜 목사님 교회하고 놀러 가면 안 돼.
1: 된장까지 넣어놓은 거.
6: 된장도 드립니다. 네.
1: 우리 패널분들은 어떠셨어요?
7: 네, 저는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사실 되게 눈물을 많이 참았거든요, 오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릇도 안 되는 나한테 이렇게 아들 셋을 주셨을까. 이렇게 잘 못 듣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아들들을 이렇게 셋이나 주셨을까.

0: 거기도 우리 집이랑 똑같은 거예요.
1: 그래서 되게 요즘에 좀 많이 마음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약간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그래서 제가 저의 어떤 바닥과 저의 못난 모습을 자꾸 보게 하시면

0: 네.
1: 아, 전 세 분 뵈면서, 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 뭐, 다, 하나님 쓰시는 목사님들 다 도구들이시지만, 숨은 고수들이신, 그러니까, 뭔가 유명한, 아, 모든 보석들이 다 빛나지만, 숨겨져 있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보석들이 세 분이 나와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이 방송이 정말 저희뿐만 아니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아, 이 세 분 정말 막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0: 네. 아, 네.
2: 저는 그 연락이 와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나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나운서 옆에서 더 세컨 아나운서인가 했더니 패널이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1: 왜 패널을 무시하세요 지금?
2: 아, 이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왔어요. 오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 앉아오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패널들이 귀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설교학 교수지만 선생이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았는데, 사실 가장 크게 깨닫던 건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가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죠. 그러나 사실 보이지 않았지만 미생물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하는지 몰라요. 여기 오늘 세 분을 통해서 확인했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만 맞아 맞아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현실 너머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위해 이렇게 일으키신다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목회자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도 너무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두 다 현실을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을 말하고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작은 미생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작은 겨자씨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도 패널 할게요.
1: 다음번에 올 뻔했대.
0: 네.
2: 네.
0: 아, 오늘 올 뻔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목사님 세 분, 그리고 패널로 또 수고해주신 권호 목사님 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인사 좀 끈끈하게 우리가 외치면서 마쳐볼까요?
3: 왜 이 길이었을까?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
0: 오 주님으로 하나 되는 시간
4: 올봄 와! 와.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 공식, 인생 법칙. 뭐 이미 회자되고 있는 얘기도 많고요. 여기저기 소개된 자료며 뭐 관련 서적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의 행복 공식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십니까? SNS를 보다가 크리스천의 행복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글을 봤는데 좀 공유할게요. 자, 5분간 행복하고 싶다면 찬양을 들어라. 30분간 행복하고 싶다면

설교를 듣고 하루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말씀을 읽어라. 3일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기도하고 석 달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공동체 안에서 섬기며 1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이 모든 걸 반복하라. 그리고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라. 자, 오늘도 매 시간마다 찬양과 말씀, 또 기도와 섬김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로 인해서 오늘 하루치 행복 더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13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최덕신 죽게 가까이 들으면서 문 열었습니다. 크리스천의 행복 공식 제가 쭉 좀 열거해 드렸는데 예, 뭐 동의가 안 되는 지점도 있을 테고 공감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요. 말씀과 기도, 찬양 이게 우리 삶에서 빠지면 예, 좀 의미가 덧없죠. 예. 말씀

기도, 찬양과 가까이 할 때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희락, 예, 행복이 넘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라. 이건 뭐 우리 신앙인들에겐 누구도 예, 거부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두 시간 한 주간 보내주신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겠습니다. 먼저 정영이님께서 청하신 곡이에요. 지선의 소풍, 그리고 신민수님 청하신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듣고요. 최민경님 청하신 곡은 어쿠스틱 아이빅 고난 내용 혼 편히 쉴 곳과, 그리고 문자 2834번으로 듣고 싶어 하셨던 마커스 커뮤니티의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도 듣습니다. 여기 한 곡 더, 플루트님 청하신 곡 김단비의 긍휼.

닉네임 플루트님께서 청하신 곡 김단비의 긍휼 들었고요. 2834번님 신청곡 마커스 커뮤니티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이었습니다. 어쿠스틱 아이빅의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최민경님 잘 들으셨죠? 그리고 신민수님 신청곡 오벳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리고 정영희님 신청곡 지선의 소풍까지 다섯 곡을 주일 배송으로 나눴습니다. 자, 이어지는 신청곡 주일 배송곡은 박혜동님 청하신 곡이에요. 손경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7312번으로 청하신 부부천재의 다 이유가 있네 그리고 방그리님 청하신 희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단오월십의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이정미님 신청곡 피아월십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피어월십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정미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단오월십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희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방그리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7312번님 청하신 부부천재 다 이유가 있네 그리고 박혜동님 신청곡 손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이어드렸고요. 1부 마지막 곡은 최용옥님의 신청곡입니다. 에이멘 기도 전쟁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호수는 하늘만 올려다보고 하늘은 호수만 내려다보는 어디에도 길은 없고 길이 모두 막혀버리고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호수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는 외로운 호수, 정든 호수, 나의 고향 같은 것.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색된 호수 중 일부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존영 피처링 선희의 함께 부른 매일 주와 함께 닉네임 마음먹기 나름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닉네임 피스님 청하신 곡 최영택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준비했고요.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 내게 강같은 평화 그리고 우리 비공개님 신청곡 크룩스의 오 마이 갓 이어집니다. 스티븐님 신청곡 장하니 그래도 은혜였습니다. 이 곡도 나누고요. 플레이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플레이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방금 전해드렸고요. 스티브님 신청곡 장하니의 그래도 은혜였습니다. 비공개님 청하신 크룩스의 오 마이 갓,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 내게 강같은 평화, 그리고 피스님 청하신 최영택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까지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지하철 기관사의 안내방송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는 승객들에게 기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도 좋지만 저는 한강 양 끝을 따라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을 보고는 합니다.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차에서 빛나는 불빛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고 있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 빛나고 있는 차량들의 불빛처럼 언제 어디서나 늘 반짝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기관사의 말처럼 운전자들은 정작 자신의 불빛을 보지 못하고 분주하게 달릴 뿐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면 그 작은 불빛이 모여 아름다운 풍경을 이룹니다.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살면서 정작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모습만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내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빛이 돼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오늘도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짝이는 존재입니다.

Singing Ants 예수 내 인생의 횡재 방금 들었고요. 위러브의 작은 불꽃 하나가 샬롬 노래 선교단 이 작은 나의 빛 그리고 메리 제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류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까지 다섯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당신의 빛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면 정작 나 내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모습만 보면서 예, 때론 뭐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반짝이는 존재라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끝곡은 스마일 50님께서 청하신 곡이에요. 디아코니아 길이 되신 예수 오직 예수 접속곡인데요. 이 곡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욕심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계절이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식후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려봅니다.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서로 작은 것도 나누는 곳,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평강을 내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9월 13일 주일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재숙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영화로운 주 예수의 연세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최훈차 콰이어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주 예수 크신 사랑,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장희의 음성으로 가난한 자 돌보아 주며 함께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 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서울 모태탑 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이 주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박순복의 찬양이었고요. 의원 되신 예수님의 474장을 유창원의 찬양.

0: 음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꽃마리님께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청해 주셨는데요. 주보라의 가야금 병창으로 청하셨네요. 가야금에 맞추어서 찬양까지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소망의 바다와 미리네 밴드가 함께한 하늘 소망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임마누엘 목사 중창단의 찬양으로 날 위하여 십자가의 303장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2: 격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쿠스틱 워십의 주품의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마감의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 양 99마리는 이경미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양떼를 떠나서 홍순관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봉순관의 곡으로 양떼를 떠나서 먼저 보내드린 곡은 이경미의 찬양 양 아흔 아홉 마리는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깊은 곳에서 임현모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온누리교회 주향한 성가대의 찬양으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박미자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찬양 두 곡 함께 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262번께서 이라모시베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어서 최예민의 같이 우는 것, 같이 웃는 것 보내드립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황금률은 참으로 소중한 원리다. 황금률은 적극적으로는 네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해라로, 또 소극적으로는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로 표현할 수 있다. 주님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은 아주 확실한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두에게 주신다. 그걸 믿는 사람은 자기가 구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베푼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베푸는 우리의 행동은 구하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

권수경의 황금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성도의 입술에서 이웃에게로 이어집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서울 방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231장 찬송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즐겁게 안식할 날 정은숙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고요히 머리 숙여 62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으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이단열의 찬양으로 비바람이 칠 때와 보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로 간유산균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뜨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0: 바자스 캡슐 한림제야.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예수원 가는 길, 그리고 박동준이 함께한 찬양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한다고 하지만 그냥 입술로만의 찬송이 아닌 주님을 향한 따뜻한 뜻과 또한 성품이 스며있는 향기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의 자세겠죠.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예배로 주일을 보내

김은영의 CCN 캠프 주일에 함께합니다. 첫 곡으로 차분한 목소리 또 기타 연주 이 밤에 참 잘 어울리죠. 천관웅 예배자 전해드렸습니다. 자, 1부는 이삭줍기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0: 한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선한이 부른 예배자의 노래에 이어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왠지 마음이 좀 따끔따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김인식 찬양 함께 보셨습니다. 세라별님께서 일 다녀와서 너무너무 피곤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잠시 쉬다가 공원을 걸으면서 방송에 함께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긍정 최고조인 저에게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찬양으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샬롬 평안하세요 하셨습니다. 자신을 정말 긍정 최고조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러신 분이 많이 지치셨어요. 쉬어가라는 또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오늘 그 음성 안에 편안한 쉼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휴의 찬양으로 저희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찬양이고요. 히스플랜의 나의 사랑하는 책 성희님께서 찬양 들으며 성경 필사하기 참 좋은 시간이라고 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책을 전해드립니다. 하이디 8529님께서 선선한 바람에 선풍기도 춥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되었네요. 더워가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말이죠. 주님의 때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도 동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때라는 찬양 제목으로 키워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강서정 씨의 찬양을 준비해봤어요.

아비가일 님께서 이 곡을 성가곡으로 부르신다며 영어 버전으로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죽게 가오니를 레이첼 윌슨의 찬양으로 The Power of Love를 전해드렸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바다님 또 일하시는 나의 왕 신청해요 안성진 찬양 오늘 일하시는 나의 왕, 이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김정임님께서는 올해는 여름이가 서둘러 물러가고 가을이가 찾아왔네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가벼운 외투도 필요합니다 하시며 사랑 이야기에 완전한 사랑 신청합니다 하셨고 자 창수님 신청곡까지 이삭 줍게 합니다. 하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써주셨어요.

역시 안성진 진 DJ의 신곡이죠. 일하시는 나의 왕 전해드렸고요. 사랑이야기가 부른 완전한 사랑 그리고 하임의 찬양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전해드렸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는 스티브 락스데일 마라나타 뮤직의 찬양으로 Knowing You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All I Once Held Dear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해외 CCM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Worship and Praise 함께 할게요.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혹시 여기에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거기에 부딪혀서 깨지는 알이 있다면 나는 늘 그 알의 편에 서겠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가혹한지 잘 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멋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 역시 잘 알고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잡문집중 일부입니다. 1, 2, 3.

김은영의 CCN 캠프 주일 2부 순서 워십 앤 프레이즈. 이제 들으신 두 곡은 지금 전해드린 곡 피아 워십,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 아크 워십 남보현 솔로 나사렛 예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루루 워십의 나와 내 가정은, 그리고 제이풀 워십의 나를 크게 하심, 이렇게 나로 시작되는 찬양들 오늘은 함께 해 보시죠.

더 워십의 찬양 나를 살리신,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찬양 나의 가는 길 두 곡 더 전해드렸습니다. 예람 워십의 찬양으로는 내 안에 사는 이, 목마른 사슴 접속곡 준비해봤고요.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그리고 이번에 새 노래로 소개해드렸었죠. 팀루 워십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이어보겠습니다.

예람워십의 찬양, 내 안에 사느니 목마른 사슴 접속곡 캠키즈워십 아이들 찬양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에 이어서 따끈따끈한 신곡 팀룩워십의 찬양,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셀베이션워십 주영광 찬양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도 준비해봤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워십 앤 프레이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셀베이션 워십 주영광의 찬양,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네요. 내일 또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다잡는 그런 이 시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이 오면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온누리 워십 미니스트리의 놀라워라 주의 은혜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을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이즈음 포도가 익어 수확하는 계절에는 말씀이 더 분명하게 또 향기롭게 다가옵니다. 여름 내 태양이 그토록 뜨거웠던 건 이렇게 짙은 보랏빛으로 포도 열매를 연글게 하려고 그랬던 걸까, 농부의 마음으로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땀 흘리며 수고한 그 손길에 감사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이 가을 많은 것들이 열매 맺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포도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의 애씀, 노력 이런 것들도 귀한 열매로 거둘 수 있는 가을이길 원합니다. 첫 곡으로 이무하의 포도나무 전해드렸어요.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곡이 먼저 떠오르곤 하는데 사실 다른 포도나무라는 곡이 있거든요. 여러분 귀엔 좀 새롭게 들릴 수 있는 두 곡으로 고민을 하다가 익숙한 곡을 먼저 들려드렸는데요. 방송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제가 고민한 그 곡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 할 거고요. 수화사랑 윤하은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혁진이 부릅니다.

주가 일하신 애에 이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이유미가 부른 곡이었고요. 멋진 여자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청하셨어요. 이 곡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안성진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김승희 조주영이 함께한 곡이었고요. 싱싱 달리자님께서 찬양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유리상자 이세준이 부르는 감사함으로

이세준이 부른 감사함으로 이어서 초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들었는데요. 이 곡은 옥토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이 곡을 신청곡으로 적으신 분은 2262번님이세요. 남궁송옥이 부릅니다.

김도현이 부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였고요. 임진영 님께서 주의 손이 듣고 싶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잔치공동체 앨범에 있는 주의 손이

0: 오늘도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이 잔치 공동체 앨범에서 들었고요.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찬송가 405장입니다.
1: 하나, 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웅재 목사가 불렀고요. 1부 끝곡은 너를 사랑한다 어누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2: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 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몸짓보다 세상을 향한 몸짓에 익숙했던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사람들이 보는 것에 눈독을 들이고 사람들이 듣는 것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냄새에 이끌려 따라갔던 우리 앞에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나 빛나는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바람이 계절을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불어오듯 성령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보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곳, 줄이고 상한 영혼이 있는 곳, 자유를 부르짖는 곳에 함께 계셨던 주님. 지금 작은 예수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들고 훌쩍 떠난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소서. 서늘한 바람으로 그 땀을 닦아주소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이루며 보이지 않는 증거를 얻게 하소서. 9월도 어느덧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짧은 시간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가을이 오고 겨울이 닥칠 때 수고한 열매로 잘했다 칭찬받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9월 둘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모른 채로 내 앞에 닥친 일에 급급했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을 향한 기도에 이어서 주기도문은 빛과 소금 앨범에서 들었고요. 오은이 부른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까지 함께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예소랑지기님께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 이재훈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오묘하신 은혜를 전하고 싶어요. 스티브님이 신청하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더 크로스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여정을 허유미님이 신청하셨는데 워낙 김관호의 여정도 한나형의 여정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제가 또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허유미님과 함께 김관호의 여정 들었습니다. 같은 제목의 다른 곡들이 있어서 예, 이럴 땐 좀 고민이 됩니다. 서미아님, 산책 중에 밤도 죽고요. 당향로와 함께하니까 참 감사. 감사라고 쓰지 않으셨어요. 감샤.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자꾸 나오는데 제목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런 곡인데 가능하면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정말 감사를 강조해서 감수하

이렇게 적으셨는데, 아, 이거 뭔지 알겠어요. 감사송이라는 곡이거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렇게 예, 흐르는 가사의 곡. 백화슬기, 백화향기가 함께하는 감사송을 서미아님께 들려드립니다.

이 곡 맞죠? 감사송 백가슬기 백가연기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이어서 제가 오늘 방송 시작에 말씀드린 그 고민했던 곡 이무하의 포도나무와 함께 고민했던 곡이 이 곡이었어요. 포도나무 허니팟 어바날로그와 함께한 곡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아이디를 쓰시는데요. 결혼 31년 만에 남편에게 제사상은 이제 준비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권사 직분 받고 제일 먼저 실천한 일이에요. 오직 예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주님이 가신 길 따라 실천합니다. 아,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하셨을까? 또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저희에게 보내신 글은 단 세 줄이지만 3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예, 보이는 듯 합니다. 가족의 반응도 궁금하긴 한데요. 담대함으로 얘기하셨으니 제사는 끊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송정미의 예수 신청하셨거든요. 함께 들을까요?

안녕하세요. 님과 함께 성정미 예수 들었고요. 축복의 사람 말씀하시면 까지 함께 했습니다. 사랑님께서 아미가 부르는 터치 신청하셨어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아미가 부르는 터치였고요. 오늘 끝곡 김은진의 목소리로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립니다. 주신 말씀으로 더 풍성한 주일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랍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1892년에 우리나라에 온 밀러 목사가 작사했습니다. 이 찬송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내일 일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들의 꽃들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굳건한 믿음이 이 찬송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랍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희망차게 여행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좋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향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십니다.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1: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룡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룡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산 꼭대기에 내린 물줄기가 아래로 아래로 흘러가듯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182장 준비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민들레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들어갔습니다. 이집트 파로 앞에서 고난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한국 장로성가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돌아와 돌아와 곽신형의 찬양으로 주 사랑 안에 살면 이종석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김인수의 음성으로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늘 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곡이었어요. 귀하신 예수, 곡중 독창은 문관중 씨였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진영님께서 청하신 백지영의 여호와를 보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피아워십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수원시립합창단이 부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김정석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휴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4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21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은 어디서 도움을 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인생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산길을 오르며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도 삶에서 수많은 시련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묻게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산은 세상의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순례자는 진정한 도움은 산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도움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키실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는 보호자십니다. 우리는 잠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깨어 우리를 지키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힘을 더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는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산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세상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산을 향해 눈을 들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0: 먼저 보내드린 곡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황화자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횃불 합창단의 곡으로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리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은 이종용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이 시간 조이포유를 통해서 방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CBS의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 실려있는 Joy for You 개국 기념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음악 FM에서 방송이 되고 있지만 Joy for You에서 동시에 방송되고 있기도 하고요. 저녁 시간대에는 Joy for You에서 재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Joy for You의 생일을 맞아서 러빔의 찬양을 준비했어요. 가득할 거야 부제가 생일 축하해 먼저 보내드리고요. Joy for You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Joy for You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포유에 감사해요.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나는 제주에서 왕진이라고 하는 방문진료를 하는 의사다. 국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해 제도 안에서 활동하는 중이다. 방문진료에서 만나는 이들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며 의학적 문제를 넘어 지금 이들에게 더 우선적이고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거동이 불편해 오랫동안 반지하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위해 나는 먼저 장애인 활동 보조와 생활 지원 서비스를 요청했다.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생활인이며 일방적으로 치료하거나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설 수 있도록 이끌고 당겨주며 격려해야 할 존재들이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찾아올 수 없는 이들에게도 알맞은 돌봄의 손길이 닿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김혜선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허마시엄 물속에서 상지국의 찬양이었고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CBS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서울 바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선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알려주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화물차 필요할 땐 가고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제이어스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은혜로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1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던 날, 엘리야는 종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을 확인하는 동안 바다에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지만 그 다음 종이 말하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뒤 큰 비가 내렸습니다.

기다리던 비의 시작은 아주 작은 구름 하나였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작은 시작도 큰 기쁨이 된다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기대가 됩니다. 소소한 일상 곳곳에 어떤 기적들을 숨겨놓으셨을까? 소망함으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Good Music Station CBS FM.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한 아침, 여기서 음악 들으면서 위로받아요. 아, 레인보우 닉네임도 평온하네요. 속삭이는 폭포님. 그동안 많이 바쁘거나 분주하셨나 봐요. 오랜만에 평온한 아침 시작하신다니 좋습니다. 평화님께서 신청하신 Pass Me Not, 인내하신 구세주여였고요.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9월 14일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폴라리스님, 오늘은 새벽 예배 없는 날이군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시편 말씀 듣고 오셨대요. 참 은혜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유튜브에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으로 검색해 들어가셔서 말씀 묵상의 시간 가지세요. 9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14일 차인데 뭐 차수와 상관없이 내가 시작하는 날이 1일 차 아니겠습니까?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어여쁜 자여님의 신청곡은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오늘 예배 중 축도하기 전에 이 찬송을 불렀는데 지금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 청하셨습니다.

하며 걷고 있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홍삼 명주님, 지금이 아직 6시 30분도 안 됐습니다. 어둡고 쌀쌀한데 걷기 괜찮으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Oh, Jesus, I promised 이 세상 끝날까지였습니다. 그리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미나의 Amazing Grace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그리고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첨부하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뒷자리 0545번으로 오신 송유찬님이신데요. 이번 9월 19일 토요일부터 천사대인 10월 4일 주일까지 16일 동안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에서 열립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승전보를 응원해 주세요 하셨네요. Stand up,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응원갑니다.

레스 브라운은 1945년 미국 마이애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습 지지나 판정을 받아 한 학년 아래로 내려갔고 중학교에서 또다시 낙제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 선생님께서 그에게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죠. 선생님, 전 못합니다. 학습 지진하거든요. 그러자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너의 현실이 되지 않게 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당신의 현실이 되지 않게 해라.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스스로 배움의 길을 걸어 라디오 DJ와 주의원을 거쳤고 수많은 이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동기부여의 대가가 됐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언 18장 21절. 누군가 무심코 쏜 말의 화살들이 아직 우리 심령에 박혀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잣대와 부정적인 언어가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세요. 믿음이란 세상의 평가에서 눈을 거두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슴에 박힌 절망의 화살들을 뽑아내고 생명과 소망의 언어로 내 영혼과 이웃을 살려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말의 화살.

어보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앞에 묵상 시간에 이어서 스피릿송 오다의 자비로운 주여. 찬송가 집에 실리지 않은 일반 찬양 CCM을 하루 한두 곡씩 틀어드리고 있는데요. 대신 귀에 익숙한 가사는 다 모르더라도 멜로디만으로도 같이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친숙한 곡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뒷자리 908이 출근하면서 들어요. 7시, 8시 수업하러 갑니다. 저는 요가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9082번으로 문자 주셨고. 예, 이른 아침 출근하기 전에 수업 가는 수강생들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먼저 와서 수업 준비하고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 선생님들이 진짜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좁은 길님께서는 지난 주말 95세 되신 부친 생신이어서 충남 홍성에 인사드리고 오는 길에 장에 들러 실파를 사왔습니다. 떨어져 사는 아들을 위해서 파김치 담기는데 처음부터 아내의 잔심부름을 하면서 도왔는데 그렇게 잔일이 많고 힘든지를 몰랐어요. 매번 맛있게만 먹었는데 그 수고를 이제서야 알다니 여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이 좁은 길님의 사연을 보니까 요새 그 꽤 인상 깊은 광고가 하나 생각나요. 여러 가지

가지 집안일들이 나열되더라고요. 가득 찬 음식물 쓰레기통이 비워진 건, 유리창에 물때가 끼지 않는 건, 또 뒤집혀져 있던 양말이 바로 되어 있는 건 다 저절로 된 게 아니다. 누군가의 수고 덕분이다. 이 광고가 생각나네요. The love of God, 그 신 하나님의 사랑.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문자 뒷자리 3836번으로 오셨어요. 2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남겨진 슬픔과 생활고 속에 야간 경비 1년을 마치고 잠시 방황했습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새로운 도전인 산림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오늘 새벽 당진을 떠나 양산으로 향하고 있어요. 국도에 안개가 자욱해 지금은 금강교 부근에 잠시 차를 대고 숨 고르고 있습니다. 65세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라 두렵기도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힘내어 가려 합니다. 예, 3836님을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제가 롤케이크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오늘 자격증 시험 마치고 기분 좋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껴있다고 말씀 주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내가 가는 인생길도 마치 이 짙은 안개 속 같을지라도 안개가 걷히고 나면은 찬란한 해가 비치고 있을 거라 믿고 응원의 마음 보냅니다. 산림기능사 자격증 취득하시면 그 기쁨도 또 공유해 주실 거라 믿어요. Don't worry, be happy.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끝곡이고요. 여러분, 이 노래처럼 기분 좋게 한 주 보내십시오. 2부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

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

0: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찬송들이 아닐까.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였습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시작했고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 잠시 눈물 흘리면서 듣고 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물이 납니다. 잠시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걸 멈추며 참여합니다. 김경애님. 예, 앞으로는 웃으실 일만 있으시면 좋겠어요. Higher Ground,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신청하셨는데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모스님 들어주세요. 이젠 아침에 겉옷을 꼭 입어야 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항상 아침을 함께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저에겐 따뜻한 겉옷 같은 존재라고. 이 곡이 따뜻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이보리 팰리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신청하신 분은 고란초님. 이번 주는 주간 근무라서 정민아의 Amazing Grace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주간 근무, 이제 야간 근무 번갈아 가면서 하시나 봐요. 7061님. 활짝 창을 열고 잠을 자던 때가 며칠 전인데 이제는 자꾸 닫게 되는 시원한 밤입니다. 잠자기, 운동하기 좋은 계절. 오늘은 편하게 집에서 쉬면서 함께합니다. 아들 진태가 차를 새 차로 바꾸고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로서 많이 보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에요.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Higher Ground,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으셨죠? 오늘은 이 곡 신청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차를 바꾸는데 아, 내가 좀 더 많이 보태줬으면 좋으련만 하는 게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시잖아요. 아드님 차 바꾸고 기분 좋겠어요. 안전운전하길 그리고 그 차와 함께 좋은 곳만 많이 다니기를 기원합니다. 메르신 오브 더 리퍼블릭, 마귀들과 싸울지라 신청하신 분은 은총님이시네요. 새벽 예배를 TV로 드린 후에 곧이어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2부 끝날 때까지 은혜스럽게 부르신다고 합니다. 예, 메르신 오브 더 리퍼블릭, 마귀들과 싸울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그의 슬픔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에 대한 애통함이었고 이건 깊은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개인의 안녕을 넘어선 하나님의 백성과 도시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사명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명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명의식은 개인의 희생을 동반합니다. 거룩한 야망이란 결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목표가 아니죠. 이것은 누군가를 위해 또는 어떤 사명을 위해 자신의 안락함과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 할 희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사명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때 주어집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44번째 묵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Household of Faith,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예, 아유, 안개 얘기를 오늘 많이 하시네요. 9874님 계시는 곳도 특별 새벽 예배 후 레인보우 들으면서 걷는 산책길은 꿀맛입니다. 네, 오늘 안개가 자욱합니다 하셨고요. 삼보님은 안양 전변 외가리 백노랑 함께 있어요. 아침 새벽을 열어주는 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하셨고요. 하늘바다님도 2부 잘 들어오셨나요? 1부 끝곡으로 Don't worry, be happy. 월요일 아침 꼭 듣고 싶었던 노랜데 좋다고. 핑키맘님은 신랑과 저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차분하게 아침을 열 수 있어 이 시간을 좋아해요. 신랑은 김천에서 전 동탄에서 들어요. 주말 부부거든요. 바쁘지만 주말마다 올라와서 함께하는 신랑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에이미 그란트입니다.

케이카호와 올레술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애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곡이죠. 하와이 원주민 부족민의 노래인데 일부에서도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해외 CCM 사역자 폴 발로쉬 노래로 들었었는데 같은 찬송곡인데도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깜찍맘님, 참여는 많이 못하지만 6시에서 8시까지 늘 이 시간을 사모하는 애청자입니다 하셨고요. 뒷자리 사르고 있으시는 분은 엄마랑 같이 김밥집으로 출근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먹으면서 출근해요. 예, 김밥집 하시는 모녀이신데 아침 식사는 빵으로 하시네요. 사랑아우님, 끝자락 청취자입니다. 오늘도 인사합니다. 샬롬입니다. 예, 이제 끝에 끝날 때쯤 매일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아우님의 닉네임이 익숙한 것으로 봐서 또 자주자주 오시는 청취자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마트리오 연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 편안한 한 주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0: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매 순간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좀 이렇게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감정의 기본값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떠신가요?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 잘하는 편이세요?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 다정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모습일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 긴박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걸 텐데요. 가령 화가 났을 때도 선을 넘지 않는지, 또 서운할 때 있죠. 그럴 때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는지, 힘든 때도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지 등등등. 이런 걸 잘 조절함으로써 성숙한 어른의 모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이

2026년 9월 14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아침이 부른 화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아침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범사의 감사님 감정 조절 이거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폭발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그 패턴 너무 어려워라고 남기셨고 민주맘님 감정 조절 남에겐 어느 정도 하는 편인데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겐 그러지 못함이 늘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거 저 뭔지 알아요 이거 진짜. 그러고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가족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함부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좀 그래서 상처를 더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가족일 때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은 버럭하지 말아야지. 예전에 정말 그러면서 하루를 그런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다정하게 잘하는 모습 말고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 그때가 이제 진짜 내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함을 핑계로 내 감정을 함부로 마구 분출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겸손과 또 지혜를 그분께 또 공급받아서 이번 한 주도 좀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흐린 하늘 한번 바라보고 걸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반가워요. 우리 사랑하오님도 와주셨고 그리고 어머나 그러네 잠깐만요. 오늘이 9월 14일 조이포유 개국한 날 조이포유 생일이네. 진짜 까맣게 모르고 있었네. 잊고 있었네요. 가을 뭐 한 이맘때쯤이겠거니 했는데 오늘이었구나. 잊지 않고 또 생일 축하 건네주시는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예, 그러네. 폴라리스님도 11주년 조이포유 축하드려요. 훈디랑 작가님을 7주년 때 보고 덕후가 되었단. 그래요. 예전에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초대해서 콘서트도 열고 했었었는데 그쵸? 예. 우리 11살이 됐네요. 주영님도 CBS 조이포유 생일 축하합니다. 개국 11주년 이렇게 함께하니 좋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그래요. 감사드려요. 많은 분들. 사실 그래요. 11살 생일을 우리가 이렇게 맞게 됐는데 다 우리 애청자분들 덕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신생 채널이고 10살 이제 칸 지난 그런 또 방송이다 보니 매해 좀 아슬아슬한 면도 있고 과연 우리가 내년에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또 현실적인 걱정도 좀 하기도 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11주년 오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덕분입니다. 우리 샬씨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로뎀나무 아래서 한 4년 가까이 만났고 그리고 아침 시간으로 와서 이제 한 7년 넘게 함께하네요. 고맙습니다. 윤희님 우리

온유희망맘님, 0005번님도 조이 포유를 알게 돼 행복해요. 축하 축하 축.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런 또 격려와 축하를 받으면서 이번 한 주 잘 시작할게요. 예. 자, 두 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 공짜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들, 뭐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일들, 뭐 이번 주 계획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윤종진,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현석주, 이계영,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었고요. 어톤먼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윤종진,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마우마님도 조이포유 개국 11주년 축하해요. 제 가게도 오늘 4주년 맞는 생일입니다. 라고. 아, 자영업 하시는 우리 애청자분 우마우마님, 예, 축하합니다. 어떤 업종일까요? 무슨 분야? 아, 요 직업? 4주년. 아, 요즘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든 이 상황 지나고 있는데 잘, 예, 되고 뭐, 버티다 보면 언젠가 또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예. 화이팅! 예, 생일 축하드려요. 가게 생일. 어머! 생일에 무조건 출첵으로라도 축하해야죠. 하트 3개. 김민숙님, 고맙습니다. 아, 오늘 평소보다 약간 그 사연의 양이 좀 많은데, 아, 요럴 때도 DJ 또 작가들은 되게 행복하죠. 흐뭇하죠. 예. 그리고 오늘 혹시 월요일 바쁜 거 압니다. 예, 분주하죠. 여유도 없고. 그럼에도 혹시 잠깐의 짬이 난다, 아, 하시는 분들은 짧게 그냥 뭐 샬롬의 샬이라고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될 듯합니다. 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쭉 듣고 계시는구나, 예,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예, 그냥 샬, 예, 샬롬의 샬만 남겨주셔도, 그것도 좀 힘들다 그러면은 샬롬의 시옷, 예, 시옷만도 남기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아침에, 예, 들으시나. 또 여유가 나면 사연 참여하실 수 있나. 이런 거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예. 저에게 그냥 생일 카드 보낸다. 생일 편지 보낸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샬롬의 샬 그것도 어렵다. 샬의 시옷. 예. 이렇게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돈가스 초밥집이에요. 완전 좋아하는데 진짜. 아. 약간 그 세트 콤보 메뉴로도 이렇게 있나? 돈가스 초밥. 아, 둘 다 엄청 제가 좋아하는 메뉴인데. 그래. 그럼 약간 일식 돈가스 같은 느낌. 그쵸? 두툼하게 해서 나오는 일식 돈가스. 아, 너무 맛있지. 아, 우리 내 딸맘님도 출근길에 항상 듣는 샬씨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롱런 해요. 라고 내 딸맘님 감사합니다. 한나님은 우리 아들 휘영이의 9살 생일이었습니다. 어제 주일. 지금 등교 준비하며 듣는데 휘영아 생일 축하해 라고 전해주세요. 아, 우리 휘영이 생일 잘 보냈니? 오늘 학교 가면 또 친구들이 축하해 줄는지 모르겠네. 에. 축하해 휘영아. 우리는 11살이야. 와, 우리 6817번님도 또 예, 축하 사연 주셨고 선한 영향력 흘려보내는 좋은 방송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디 혜영 작가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삼형제맘님 우리 몽돌님 입세달님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다. 예. 찐라이프님도 11주년 축하해요. 아, 찐라이프님도 되게 약간 낯선 닉네임? 설렌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구노공님, 이미경님, 구피님, 친절한 그녀님도 여기는 일본입니다. 시댁 식구들과 여행 왔는데 이동 시간에 샬씨 듣고 있네요. 아, 여행 중에. 그래요. 일본은 날씨가 좀 어떤가요? 예. 지금 대한민국은 완연한 가을. 오늘 아침 보니까 20도 아침 기온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가장 쾌적한 1년 중에 몇 안 되는 그런 환상적인 날씨. 예, 요즘입니다. 보미님도 와주셨고, 아, 우물쭈물 하지 말자님, 시옷, 예, 보내주셨, 아, 얼마나 바쁘시면,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예. 예, 샬도 아니고 살 왔고요. 제이님, 감사드려요. 예,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 살 폭주하네. 아, 갑자기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 딱 그, 다시 고침 눌렀는데 사연이 확 늘어나는 걸 보니까 약간 어우 벅차네. 벅차. 아, 벅차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진 못해도 다 보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저랑 혜영 작가가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나 눈물 날 것 같네. 또. 우리 신영규님께서 조이포유 두돌 콘서트 때부터 봤어요. 훈디. 김관호의 여정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남기셔서 이곡 함께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백합. 내 진정을 사모하는. 또 앞서 전해드렸죠. 아, 우리 조이포유 개국 멤버였던 우리 정민우님. 지금 뭐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심히 또 노래하며 주님 사랑 전하며 사역 중이시죠. 예. 김건우의 여정, 우리 신영규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회원 가입합니다. 매일 잘 듣고 있고요. 무거운 삶 속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간 고마워요. 짱구 엄마님 회원 가입 우리 새싹 가족 반갑습니다. 예. 앙사님 그동안 고3 외손녀 등교시키면서 듣기만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사연이란 걸 띄워봅니다. 11주년 축하해요 라고 고맙습니다. 석연님 아 이동 중에 들으실 때는 사실 남기기가 쉽지가 않죠. 압니다. 예, 아침 시간에 또 바쁘고 분주하고 예. 손 없고 그렇습니다. 황규상님 언제나 축복이 있기를 글은 처음이네요. 하루 종일 듣는데 아 만나러 또 와주신 규상님 감사드려요. 예. 저 고3 때 영어 선생님 성함이 규상 아 박규상 선생님이셨군요. 황규상님 반갑습니다. 귀한 집자손님 아이고 행차하셨습니까요? 귀한 집자손 샤이 애청자예요. 11주년 축하드립니다라고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샤이맨입니다. 뭐 교환 같은 거잘 못하고 컴플레인 잘 못하고 그래요. 아 그럴 땐또제 아내가 해결사로 탁 하고 샤이맨이에요 제가. 선한이유님 마지막 4월 마지막 날 뇌경색으로 입원해서 어머 지금 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아침마다 듣는 차량 너무 좋고요. 11주년 축하합니다라고. 아 재활 치료 중에 오탈자가 한 개도 없어. 완벽한 문장입니다. 깨끗해요. 아 지금 잘 회복되시고 뭐 불편함 없이 그냥 이제 막바지 재활 중이신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선한이우님 잘 쾌유하시길. 한스님 조이포유 아침마다 힘을 얻습니다. 훈디 파이팅! 11주년 다 같이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한규님. 레드씨 님도 출근하며 듣는 동반자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쩡이 님도 출근길에 듣기만 하다가 39일 된 신생아 육아하며 듣습니다. 축하해요. 11주. 아, 고맙습니다. 어머, 신생아. 네. 그래요. 지금 뭐 거의 아이에게 모든 스케줄, 생활 패턴 이런 게 맞춰지게 되잖아요. 아, 간밤에도 여러 번 깼을 텐데 아기가 밥 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예. 아이고 오늘 낮잠은 좀 많이 잤으면 좋겠네. 정인님 고맙습니다. 아, 이, 야 오늘 이 댓글 실화? 진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아, 저의 장사 15년 동안 11년을 함께한 조이포유. 그 중에 샬씨 제 최애입니다.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들을 게 많은 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샬씨를 최애로 꼽아주시다니. 아, 부족하지만 열심히 더 정성을 다해 하겠습니다. 예. 요한나님도 와주셨고. 아, 셀라 뮤직님 오늘 생일이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안명성님, 매일 거의 듣는데 인사 못 남겼어요. 찬양 선곡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응, 다 팔아. 님께서, 닉네임, 오, 좋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이고, 위 러브 곡. 좀 전에 학교 경건의 찬양으로 나왔는데, 아,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곡이기도 해요. 샬롬 CCM에서도 나오다니 반갑습니다. 미션 스쿨이라 아침마다 찬양 나오는데 조이포유 선곡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출근 후 일과 준비하며 늘 듣는 프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파라님. 예. 아. 이거 사연을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진짜 시간 관계상. 하지만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제 입꼬리가 지금 아 내려갈 줄을 모르네. 안명성님 출근 준비 하며 방송 들어요. 저에게도 최애 방 어머나. 아, 이 콧물은 이게 비염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약간 감격해서 나오는 콧물이. 눈물은 안 나오고 콧물이 나오네. 예. 내적 친밀감이 있다고 하시고 안명선 고맙습니다. 5297번님은 와, 이거 뭐예요? 어머나. 이거는 우리 거기 올려야겠다.

우리 그 사진첩에 제 얼굴을 포샵을 하셨어. 포샵을 하셔서 약간 이렇게 11주년 축하 어떤 그 사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아,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 그래요. 짱구 엄마님도 와주셨고, 아, 오늘 진짜 감사하네요. 예. 부목사 3호입니다. 3년째 교도소에서 힐링 미술 강의하는데 사실 교도소 갈 때마다 늘 긴장되거든요. 찬양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도 덕분에 교도소 도착 감사해요. 우리 바이블님 잘 다녀오십시오. 아홉향기님께서도 제가 2015년 10월부터 청취 시작했는데 부산으로 내려와 처음 만든 친구가 조이포유였어요. 오늘 보니 같은 시간을 함께했네요. 아 그래요? 와 저희가 2015년 9월 14일이니까 와 부산으로 가서 약간 적응하는 그 시점 약간 외로울 때 또 샬롬 CCM 조이포유가 친구가 되어드린 거네요. 아 이럴 때 되게 뿌듯하고 좋습니다. 양배추님도 와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술래미님 하멍님 하나님의 작품 김신열님 드니엘님도 와주셨네요. 샬롬 또로사범님도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제이님 예. 준이님은 라디오 앱이 뭐 여러 개 있었는데 어느새 싹 다 지우고 조이포유만 듣습니다. 와 진짜 듣게 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힘이 되는 방송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준이님 신선미인님 예.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이차님도 와주셨고 우리 딸 초2 때부터 등교길에 들었는데 그 딸이 벌써 고3. 와 이러면 약간 실감돼. 초2면 완전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애기거든요. 애기 9살. 근데 지금 이제 고3이야. 야 굉장합니다. 꼬강지님 지은님 모두 모두 감사를 드려요. 아 커피향기님 11주년 축하합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꽉꽉 찬 지하철 안에서 비좁은데 두 손을 모아서 톡톡톡 한자 한자 사연 띄웁니다. 예. 기프티드의 줄을 바라보며 듣고 싶어요. 청하셔서 요곡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크룩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일부. 예 아무튼 두곡 일단 들을게요.

0: 크룩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앞서 기프티드의 줄을 바라보며 커피향기님의 신청곡까지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사연이 1부에만 이렇게 많이 올 줄이야. 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1부 마칠 시간이 한 1분 30초 남았는데 사연 몇 분 더 소개하고 예 2부로 이어갈게요. 우리 프리지아님 2019년 항암 시작 18회 방사선 25회 하면서 예, 항암 치료 받으면서 힘을 얻었어요. 고마워요 조이포유 남기셨고 아 우리 수아진 7608님께서도 와주셨고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인사?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아 스리알매님 특히 아플 때 힘들 때 보낸 사연 소개됐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 알라나 모르겠네. 예, 고맙습니다. 속마음 전해주시고 예, 편하게 생각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밝은 구슬님 밤 근무 끝나고 숨 헐떡거리며 달려가고 있는데 잠깐 멈추고 축하 문자 드립니다. 11주년 정말 쉽지 않은데 앞으로도 위로와 힘이 되는 방송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잘 감당할게요. 우리 사장님도 이 뜨거운 성원을 좀 아셔야 될 텐데. 예, 하늘 땅별님 기쁨도 슬픔도 찬양 속에 함께하는 조이포유 100주년까지 가자 예, 남기셨고 고맙습니다. 8324번으로 11년 더 곱해서 같이 익어가요 우리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아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는데 벌써 어느덧 5살 처음 사랑 회복기도님도 오셨고요. 아 곰곰이님 살랑살랑님 시험방송할 때부터 쭉 듣고 있는데 애청자예요. 2부에서 만나요 우리 2부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